0: 빵.
1: 뽕.
2: 너라, 너라 자나가?
0: 오빠 백궁.
2: 꼴로 바친 유보니까 궁안이 뿐 그래시.
0: 그래서 오빠.
2: 뿐 사사에. 그래싱 뿐 뭐든 강갱기 갱갱.
0: 아라 뭐 오빠 백궁. 오빠로 뭉수 생나나꼬.
2: 뭐든 된. 자리니깐 가랭갈이 빼트로. 사니끼네 블론조 뜬뚜꼬. 뜬와룽. 너뽀 미니마켓. 쩍갑 낭기 그레스. 뭐든 싹 낭기 주잇.
0: 백궁. 구위 진능니 GRES 디보초 그리스. 바이얼 마니코 kebutuhan cukup gunakake HP kanggo nyeken QR code. Murih proses transaksi dadi gampang, cepet lan aman.
2: Walah. Dados titik keris pusaka nggih, Den.
0: Dudu Bagong.
2: Walah. Nggih pun, nek ngaten kula ngambil artane, Den. Ajeng kula nggih nebus gaden.
0: Ora genah.